0: 그렇게 무득치다. 하이르면 가령 안 받아. 야도가스 안지를 감옥 지진질 받아요. 봐. 지진핑기롱키 쇼지겠어. 하이르면 가령 안에 지진 의추스 받을라. 보건신 야도 호칠 때 혼 나르대가 니 군이 좌치르기도고 보흔이 야도가스 안지로도 그렇게 되겠지. 장 가락슨 받아가. 만에 동대 갔다. 요런키 쇼지긴 자버리 어리스 조려야 되지. 오드스바 아르네드신 조르강 야도 호칠 때 하쇼시니가 야도가스 안지르 때일단이 걸 달두구로 받아가지. 맨 고르분조 아르분 두르분 야두기 터득 아실림 못고마 두르밍 타운조 제리슨 카트 아질친익 호도 토스콘도 보드가자 이순밍 타운조 이도 카트 아질친 야두기 터득 아실림 어문 프란테다 가스케동 베스튼 밤
1: 야긴 그저 부호토랑 체르메스 났어 어떠 부호팅 조르강 야두 고치를 때 호쇼시행 두르간조 허른 두르강 야도 고질킬 때 가차도성 허른 화이토모 도로맹그 유순종 야도 고질킬 때 홍아르떼 야도가상 안지르지 야도 마드가가상 살지 야도 고질킬 때 우르힌 훈부르긴 베시트케성 어르다가 넥스톰 맥음인건 도르기드 굴스톰밴 야도게 대트가 가치딩 이마 아고이 헤덧되게 댐칭 어떻겄다 마시 아름은 우드그 우스톰베디마 이슴 혼대대 우드그치다 인코 따다가 다 북흥 안스르고약인 그 우드그레익 후대응합치 우드에레
2: 이야 훈에는 그라샤 훈에는 하샤 사럽치기 배골 잡스물 봤으니 아? 애시가 힘들지쇼 아? 그뭐치 세금 배골 잡지 오, 이때는 좀 못말 조잖아. 은 울들 봐서 어떻게 울들이 비셔야 돼? 에? 어이, 누른들, 너들은 지나, 알라 가락도 가라 놓치고, 누구 흘러대득, 오스톨레 가서 롤승, 어둠 세트, 가다다 서롤, 가르흐트기 일으승, 요비두블레, 샤탈릉, 시민타르기 두고는 문 울때? 그 시민타르기 두고는 있죠? 새 울트리큰 바락 아르와이프툼 우르지는 그지쇼? 그 아르와이프툼 자갑데 만에는 간지게 항시할 고르분툼이건 바틀치킴을 만에 후던에는 흐트큰 말들지울 엠들라 수크트 우르고 답축구모 그 에이트니흐치마스 새해 엠들지쇼 비닉 조르그모르그 다르잡나 어떠 만에는 후도쭈오이 허터르 설크고 새해 엠들때 벌칙스맨 녹줄 벌칙쇼 부르도드 Ёстай нэг амдийн диважин гэдэг шиг болж байна. Хөө, сайхан байна, сайхан байна. Сиа.
3: Ой, манай үнийн хэлж байна, ой. Би малаашаа дошоод төрлөөд ирье аа. Ха? Уга юунэ бай төрлөм ой. Дөөрө тийм ярван сэн ой. Торлогийн кыргыртын бэрад өгчлээ. Эйя, чи. Эний та төрлөгөр боллий да. Өнөөдөр шин бас хоёр тугал нэмэгдэн юм шүү. 늑내 묵둘 왔어.
2: 늑내
3: 말 툭툭스게 쟤셔.
2: 괜찮.
3: 우이, 만에 지른지학시도. 후절세죠.
2: 자, 샘베노.
3: 이야, 나한테 모두사 받구마. 아이야.
2: 다쓴 가지라 이렇게 쪄다. 잔락 이후에는다. 자마라 우르들리시도. 그 듣기도 만에 앙스크락 쪄도 야물야물 흐르바다.
3: 해버릴 때요?
2: 길철 바쳤음 메시도. 우스기지금 바서. 어라가 돌아갈지 놓치시면 야무룩한테 세금 받지 마죠.
3: 왜 어떻게는 오가지스코를 무득지스코 오가지스코 무득지나.
2: 아, 봤소. 둘리인 배스 미시.
3: 둘리 둘리.
2: 사실 적절와 받들지시오. 거기서 그 단에는 야도가 생겼으나 소시노. 은 애들 우르 그르트기울 갤칠 드리득시 자서 잡으면 세금 받 세금 받.
3: 북들은 젊이잖소.
2: 그 단에 어느 줄리 언들득 얼득 자르득 야무르 지르고는.
3: 아, 은질 발라도 아르빈 다가스 헤른듬네 얼룩대
2: 호이 아르빈 다가스 헤른듬 그득쳐 호이 만에는 후두게 힘들다 말쳐주 단문구엔 단문구엔 아따
3: 만기치나 익생기치나 문어요 은두루 은질어도 다녀도 세는 얻다가 다녀는 듬질거로 만에 힘들어도 억실제 그냥 어떻게나도 그디 접어졌으니 뭐 도야 저거노
2: 아야
3: 벗러도 더

0: 이렇게 무직치다. 2020년 안바다 예도가 산지를 함흑치신 짓바다 휴바. 시진핑 기록이 쇼지겠어. 2020년 안에 지진 의추스 봤다. 보호신 예도 우칠 때 혼 나르대가 니 군이 좌치를 그두고 보흔이 예도가 산지로 더 그렇게 되겠지 장가락선 바다가. 만에 동대 갔다 이렇게 쇼지긴 자아보리 어리스 초려야 되지. 오드스바 아르네드싱 조르강 야도 우치르스테 화슈셰니가 야도가 산지력 떼일다니 걸 달두부로 받가지 맹 고르분조 아르분 두르분 야도기 첫극 아실림 못고마 두르밍 타운조 제리슨 카트라 아실치닉 호도 토스콘도 보드가지 이순밍 타운조 이도 카트라 아실칭 야도기 첫극 아실링 어문 프란테다 가스케둥 베스튼바인
1: 야긴그저 부호토랑 체르메스나스 어떠 부호팅 조르간 야도 고치르킬때 호시호시행 조르간조 하른 조르간 야도 고치르킬때 가차도선 하른화이 토모 도로명기 유순종 야도 고치르킬때 홍아르따 야도고상 안지르지 야도 마드가가산 살지 야도 고치르킬때 우르킹 훈부르긴 대시피성 어르다가 넥톰 넥미건 도르기드 굴스톰반 야도게 대특가 가치딩 이마 아고이 헤덜티게 템칭 어떻겄다 마시 아름은 우드그 우스톰배디마 이렇게 본데도 우득지다. 인코 다다가 다 북한 앙스르과긴 그 우득을에 고생 없지 우대래.
2: 이야, 오늘은 그라샤. 오늘은 하샤 사럽지 배고 잡스물 봤으니, 아? 애씨가 힘들지쇼, 아? 그뭐지 새콤 배고 잡지. 오, 이때 좀 못말 조잖아. 은 울들 봐서 어떻게 울들이 비셔야 돼? 에? 어이, 누른들은 너들은 지나 알라 가르쳐 고해 가르 놓치고 누구 흘러대득 오스트리아 가서 올승 어둠 세트 가다다 서로 가르 흩뜨기 일으킨 요기도래 샤르탈릉 시민들에게 누구는 무너질지? 그 시민들에게 누구는 기죠? 새 울트리큰 바락 아르바이트 모르지는 그지쇼? 그 아르바이트 자가운데 만에는 간지게 항시할 고르면 또미가 맡을 책임을 만에 어떤 애를 어떻게 말든지 올 엠들라 수급을 우리가 잡수고 뭐 그에 있는 것쯤에서 새해 엠들 지쇼 위는 저러고 뭐라고 다르잖아 어떤 만에는 어떻죠? 헛돌 설치고 새해 엠들 때 벌쳤으면 맨 녹주를 벌렸죠 모르듯 Ястай нэг амдийн диважин гэдэг шиг болж байна хөө сайхан байна сайхан байна. Ся.
3: Ой, манай уу нийлж байна ой. Би малааша дошоод төрлөө гэр яа. Ха? Уга юу нэ би төрлөм ой. Дөрөс тим ервэн сэн ой. Чорлонгийн гүргэртэн бэраад өгчлээ. Эйя, чо. Эний та төрлөгөр боллий да. Өнөөдөр шин бас хоёр тугал нэмэгдэн яа шүү. 늑내 묵둘 왔어. 늑내 툭툭 그지 않소?
2: 괜찮.
3: 우이, 만에 지른지악시도. 후절세죠.
2: 자, 샘베노.
3: 이야, 나한테 모두 잡았구마. 아이야.
2: 다쓴 가지라 이렇게 쪄다. 잔득 유해노다. 자마라 우르들리시도. 그 듣기 만에 앙스락 쪄도 야물야물 허르바다.
3: 해버릴 때요?
2: 결체를 바쳤음 몇시든 우스기지금 봐서 어라알가 돌아갈지도 없었음 야물 허칸때 새가 말씀 해줘
3: 왜 어르택은 오아지스코올레 무득지스코 오아가득스는 무득지나
2: 아 봤소 둘리임 뱃음 뱃음
3: 둘리 둘리
2: 사실 적절와 받들지쇼 그 듣기 다는 야도가 생지스나 소시노 은 애일 우룩 그르트르기울 결체를 느리득시 자서 잡으면 새가 말 새가 말
3: 북들은 젊어지쇼
2: 그 다는 어느 질리 언들룩 얼룩 자룩 야물 지르고
3: 아, 은질 발라도 아르벤 타바스 헤른듬네 얼룩테
2: 호이 아르벤 타바스 헤른듬 그득쇼 호이 만에 흐두게 엠들다 말쳐쇼 담문구엔 담문구엔 아따
3: 만기치나 익생기치나 문어요 은두루 은질어도 다녀도 쎄는 얻다가 다녀 있는 듬질거로 만에 엠들로도 억실제 호야 워트그너도 흐디져버졌으니 뭐도야 저거노
2: 아야.
3: 버틀어도 다들 운수 어떻게 심지어시나 이시식이 뭐서?
2: 드니기 유야르코다. 엔들리기득자다 운젠 버스젠 노르젠 부드르젠 모두 임시도 사흠벨. 오늘들 야도 우주대기득 돈 말가가 다이크직 심지 사흠벨시다. 두고쳐도 Манай хоёулын дунд бас энэ ядуугаас амжирах явц дунд бас наан чанаасаа инээдэмтэй болсон учраас олон байна шүү.
3: Ай. Одоо бодвол үнэн сэтгэлээсээ нэг шиг нөө.
2: Тийм шүү. Та чөөжилж гинүүгүй юу мэдхгүй байна. 2016 онд байхаа би анх энд ирж ихэд хаврын дараа